0: 강바지기 나가 좀 양필록지기 고르고르 나다 스팡지기 가 좀 자대도 피톡 작당 참멜 링은 스꼈디 데네 디가 나다 아락 나다 라다스벨 룩솔라 아락 자체속 데네 창 자체속 던데 디가 간다 숨숨 지지 젤다 살린 마네 작당 죽둑 자칸 네 디속 처르둑 니스메나 따디 마 잡스케모 녹사마라 데네 똥페 아발리지 까보 투숨 지지 강바요 데네 코에 데네 작당 아발레 데니까 아락 도나 창 도나 야 비어 도나 찌 도나 작당 디죽지 자가지가 데니 강판에 스켜 됐나 데니 이 투고 보앙 하당 치즈 이렇게 벌랍자 당신 하라 송바상 데니 코아 데니 아발레시 결랑 드럭스 마동 결랑 창 마동 치즈나 드럭스 이렇게 보니 예사베나 카톡 거랑 드럭스 간에 구죽 줬어 인제 민둑 춘진이 받아 구죽 차득도 데니 띠 코아 마저 제스포 덴빵 하당에 데니 아발레시 동바 아발레꾼이 이삼 작당에 주고 자되나 디보 창말라다 메트로 이나양 하다 낭 배치 속나 대주 작간 망포에 또 학파도 대난대나 냠포 냠포라 대닝하다 박순 자데토 가가스키스키 자데토 데니 디자나 대닝하다 창 망포지 콜라 자체스페 작스테 데니 치속은 남고 왕한다 타투고 그 만만 마 경천 모직당 저 넛바 참모직나다 랩스도 송바자 니에 노툴포 고마 고 간이 차룩잖아 마티 아바메 칸이 차룩 야레 데나 낭젤랑아타에 데니 유레 칸이 차룩 하라 송바자 디보가다 덴덴 라툭삼 살데 유통파 레레 율제레 젤타 살데 티 참망아타 직 마간직 잔나 데니 탁초 rimba rimba jindu teni ngatai chukukuni inna yang kazuk zate ngatai zatoba no tena nangshina ta chukukuni mangche lobda nangkuwa lusa no lobda kankuni ngergen kuni denpa teni tiring nge sambena tiring chukujiga lobjong tangches la ABCD da subject syllabus labches po tisamji kakshimojik thua minduk tibo kwa rangshini shesa no samara inna yang ti gergen jik yinne pala kwa nangkuga yontendi jikpo manpo goma kwa mi gyala jik hala jogo shespo gergen ni tsangmeza lesgan chenmubo yinno samara mara songbasa khoa yontenjik tang go sang nga ta kore ji na cha jin bu ji thung go sang goma kore lak mo go sang kore bu lak mo na cha ji mo coffee ji don na diga no songbasa changme za goma kore lak mo go sang songbasa mi ji ga thu ji ga yonten ya la cha tang an sang goma gergen re re lopta re re ti bu thu gan nam go stu ki ka bu nga ta thu bu ya la cha go mi ya la ji dan go ti ka te ni nga ta subject ji ji la ba zat na ti pi nga ta chot pe yonten po nga ta lopta changme thu gan nam go she yu le goba changme thu gan nam go Then you got it, and then I took spots on me to get them push it, then it chungsani juna tongbe aba ama rere to gan namna, then it dempa nga tai tika yurja, le matuba menok yurja, le tubjesino, ji juna ni tugu the canpo nga tai taxa, nga tai kolak toxi no samara gazuxi nga tai lakpe nantana, ku yurjesino doa toxi menok, songbasa nga tai kolak ba demojis nga tai join yenna, kwang subsa demojik yura no samara kaso.
1: Tukjeche Rinpoche tene dirin nga spotlight degree mena jalta mola da chespa mama po tukjeche.
0: Tukjeche.

0: 정말 잔하던 내 이렇게 걸고 용구셔서 막 학창모도 송가사 내가 예전에 정매 양라인지 기린지고만 봐 두스균도 예전에 상관사 백식이 두삼삼 구셔상 대도와 청라자 구셔서 막 학창모지 저도 실담다 못 보시기 월간다 못 보시 두과 인남 청라사 자다 지금 해봤지 양고 발제랑나 수수의 수지가 청라 미생전 도시 말보다 같아 산남이 그렇게 도시 양마다 말보다 제일 높다고 보시스베 송가사 대표 양마다 기린 남과 청과 직접 주세 돌듯이 주나한테 나다사나 원맨 두스가 담보 모습에 받아다 지게 제 저와를 제 먼저 남시라 남아다사를 받아 겸을 생겨는 기분이 우제스베 남아서 계셨다 뭐 먹고지 뱁스테 되니 단 유튜브식에 두사 담문명 원맨 뭐 니겨 숨겨 심겨 뭐나 마찬가 유튜브식에 두사 뱁나 스페셜 보다 나다 스케치 바구들 좀 그치 우제스베게 남아서 먹고지기 나다사 피아 차라스마 먹고지 잔디노 헨네 베샤스 되니 데링하다 나다사나 되니 남바사 니스페스테 바 만아 창국마다 대림소가 갸라 용시하자나 갸라 치카마요 소다룬 마다 개교 방포지 스칼레스 마도 방포지 송세 이노와 이나야 공원에 남았다가 군당 근데 사파도 미망 창매 직진 직진 요간 창마 셔다 직직 창마 남아 직이스가 보고 직이 요와 도칸이 스베라 직진 당간에 스카진 스테테 근데 드림 공원에 두사마다 이나와 갸라 송소 근데 대나는 셔다 유튜브 주나비도다 드림 상스 팔차 도마 쭉쭉쭉이 남고가 스베라 담나가도 나라나 주베 스페레스 페시보데 추두르스 소마치스페 스캠보르스 나파 주스에도 스캠보르 주베 주스에 녹테나나 샤나가타 스캠보치사르 부지 주스에도 콩테나나 샤나 사스케캠본 부지 주스에 녹테나나 샤나 나마스 딘남네 캬파도 마다 스캠보르 주베 스캠보 캠본 마타 치사르 부지 스콘 양에 양도 양네 양도 나타스 페바잔데 타사 지기셰다 파케체 마타 주베치도 топтарын бүшейдің оқтын таса жейші көйдеп жетіксері бүшейдің қонғыны дембе мұны шағнас шанды затыны түзі көтіні дерің ғана ғанас бұл қазуқшы дүсті үйіна ғысам соңба дүсті үйеді бұл соңбаса таңдаңын шетчәді таруын ең ғатан саңба дек қонғыны дене ғысам ғамбу мәсеспен ғатан бар бұл тұңду дерің дүзіна мейчен ешік дене құчуна Lepas itu ni, mana semua tingkat ini mana hal list, bentuk ini, mana mana tu sih kecuali, mana itu nak tu sih kalau dia sih, jadi suka mana teringi mana jenjar wale, kami pergi pada tempat apa apa sih kita teringi jangan pernah buat demo yang ini, sekarang jenjar apa ini mesra jenjar nukah ini, ni cara mana jual sumsi, jangan sumsi kat ini mana, apa ini mesra jenjar yang ni yang tu jenjar sih, seperti nampak ni mana mana selama rumah sih kuni sekarang. Ini dengan masing masing cuci mata sih tuan esperator nak tu mata yang cuci boleh pun pun mampu cuci depan nata sepiak sana nampak mampu cuci sekali itu nak di sana sepiak mata yang tu tipu ni cakap sekarang susu jadi tu mana dikas dikas mata cuci sih kongsi sana dikas mata esperator pati cuci jangan main pada mana kantor di mata sana jadi ini ini mampu cuci sepo mak hati mana tu tering itu esperator pada ini semua ni jauh ni tering dengan jaring jadi sepo mak di tuh siapa но и на тиму не жеку на гатан тирим жучес по лицам и не жеку на туга порацати та та не чича да мада маунбе на пене сампо казухшига кем госту спера казу там госту мада мон медю за намагу не казу за то таса суи ласа чуру маунбе юм чичи не пия сури мада порте даруми на нас чо госту тиму не цамай не дай мада ночу мед бадзан кушес по тирим нора нора чик я пунте не мада мумач мада надасы мада чичу кушесуна милебе милебе гатай тене ночу чимо мада там дириги дюзна мада 조시체스노 소바자 디피아 이제 처음에 뜻들을 두섬 살때 얘네 드린 것 같다 친구 주간 남자랑 정말 나다 서 정말 너무 반 정말 직접 직접 자체스타 연포님 보면 또 최고가 같대 뭐나 장 이카 장 공을 남아지 있는 공장 보사 요건 미시가 매너 나스 보지가 매너 미스 겨우지 이나야 미시게 공당비 미시게 출라 이나 스코 나 장 강 장 보섬지 매트 놓고 이나야 공 남바식 입에 주다 계속 나다 대파 같은 정말 대단한 도시 산하지 용고시에서 막 하시는 분.
1: Masih akashwani lene shunjik tangin. Pito ko chutso tuntang skarma sumcho sognish chaduk. Kaasata chutso tuntang skarma jib chutsukpa tenzindiki salkane luri ik sana chad.